0: 있잖아. 불어떠줘, 요.
1: 꼬에서 뻐, 아구 드디어 뻐라, 쫄루. 짓는 거, 어용으로 보여, 짓는 생각,
0: 왜로 뽀삐랄, 고 드디어 뻐라, 쫄루. 짓는 뽀삐랄.
1: 짓는 게라, 요 생각,
0: 어뻥아리 드디어 뻐라, 수집도. 여, 오라, 방울. 아, 짓는 게 멜로멜로 어뻐. 왜, 불어떠줘요?
1: 이요 아쿠 불어떠줘요.
0: 이요 멜로 아쿠요. 딱 빠스라게 구스티쿠. 프라바노 폭쇼 디워. 요, 뭐 딱 빠스라게 가로 구스티쿠. 유라쿠 무가 빵깟. 아쿠 두파리 가자란. 트루 샤쿠 가이 클라비 샤파리. 스페란. 와, 트루 샤쿠 코초모토. 야레키 보세. 와, 러노 러노. 사태 bakar. 비에 요?
1: 멍고 디식. 아쿠 요 라 bakal 카붓탄 잉 보요 코웨 쿠위. 멜라스 카로 아쿠 아쿠 라 트리스노 카로 콩소 디보.
0: 라듀르?
1: 아쿠 말라 트리스노 카로 쿠위 베토 이게 부터 고 뭉뭉 쩜